줄 수 있는 건내받아 도와줄 수 있는 내주만 드시 다니 내주는 도배 동에 세워시오 지지 숨진 것이 좀 강도 말을 드시도 드질 않나요?